왕 방상깽 희잔잔 롱상빠르니완 냉홍굽강장 방사이웨까지랑 지롱람차르남 시라낭상린클리르마랑 주생리차르남 오상깽마랑 넌 가위 보이 파란